0: 바로 가이 탄가.
1: 응.
0: 뭐라고 많이 좀 간가 있으니까 여기만 양 동가.
1: 응.
0: 아 미친 거 신한 이박이 여기나 낭나이.
1: 응.
0: 아니 낭나이. 그 아버 뭐 수간에 쓴 거. 누구 어 여기나 녹나니 다동 그래. 아버 쓴 거 딱 잘미야. 그러니까 여기나니 니가 해도 동 무슨 뭐라니. 그 여기나니 그 밖에 여기나이. 아버 그러나니 낭. 뭐 어떻게 가야 낭. 아버 쓴 거 시야. 그러니까 밖에 가야 쓴 여기나이.
1: 응.
0: 아,
1: 어.
0: 아송 사원은
1: 뭐 더더더. 밀레 함바. 아, 진짜 후더슨 사카 바하이케 히옥 나이. 인가이. 아브나 도몽 나르니 타니오 어승몽니 비니 승몽니 꼭 피록 몽땅 칸카이 보 사이마노. 인가이. 바하이케 욕나네 아보 가방마 라마노 똥고 피아 아보 구뚝 꼭 구뚝 아보 클라이 꼭이야. Hello. Hello.
2: अब जिस व्यक्ति से
1: Hello.

0: 이제 다보고 신이 비브라 사랑 이제 아수 만다 찬다로 마양만이 살아잖아 블레
1: 아보 만다 쇼다 양바 그릉자 카이네 이제 사는 무슨 나이케 아무나 사오다 무지거다 능 디브라
0: 어 인코 바야보 또 뭐하냐 이제 그는 버럭 참몽 또몽가 함 카이동가 게 저도 버럭나 러비디고 땅이 이게 생아보 하냐 다보안 거럭자 걸 카이동파노 만약 거럭자 사파나보 하야 만에 따로게 군 참문 가게 이제 그런 로비 차나 만에 등 사진 타야 등 아부 하녀라 이게 요거도 이브라 모터도 등 아부 하기는 로비 되고 이거 등 로비
1: 등 부몽 안켈 더힌 능 엄티 부몽 엄티 폴리티컬 엄티 제코노 돌니 부몽으로 코야 가는 자나이 되어라
0: 이게 아부 코이나 바이코노야
1: 에 엄티야 정진이 가샤 아마 하이톤고 보로 부티카이 타모 콕 타이노 고나니 앙쿠야 동카 조라 보크리 카바 정어르나 톤 라시나이도 밀레 함바이 바이타크테 북숑 정 진이 조라 데 샤티카니노 톤 샨바기나이 정 데 콕둑니 비싱티 크릉이 만 글라카 어브노 아오 정 비시 파요 비시 탕고 정 마팔레니 yokma shal no rgine tamning ke obo kaisa sing barat hasteni jerai de bekring ja khaine kaisa phunuk nani bo phiaba chini ta kok darshan sing ma hai bhai ke phyok mung manna abo belai kutuk kok sing mung juda juda hapang jani jani khlai thaiyo to mung je shoy shoy jotno romdi jotno jotya phano romdi 80% 90% bororok tumung shoy shoy khlai kubui khlai samung tangnan heni nai shmai tangmani tikhei khlai gan kai abo kubui nang phai kamu phya khoroksa khorn je mochom sa borok tabuk bo kubui khai nai samung tangnani bo kha tongo te khlai bo tongo samaj seba khlai te kabang mona bhai khlaiyo hngai a mochom sa bai a salai mu dakti phaiya a yokma dakti shoy shoy thayo nanguya hingai abo belai keno kabangma kutuk samu phya jeng tini phano tisha ragma hamar hori tongman kho techini sanmung rokno jeng khorang tisai man kho aro kisa jeng chini freedom eba phyokmung tong kho phari jeng chini phajingti nane thangangge chini hastewo Dejini barat hakotara tamo ngaitong jang jatono. Nugo, hengkai, tumung nung ang tebo yok nani muchungkha, tebo kaham karan tong toto ke tong nani muchungkha o barat hakotara hengkai. Je mocham sa borok tong nairok borok karang matishanai, de shoy shoy kubui khai nai shamung matang. Paidi gaso jara nang situng, khanai tong narok FM Ujanta agashwane agatla sarsa point of megar satanana hambai.

시고 말래 생각래 내켜 다시고 말래 생각래 내켜 바보거이 수공리 송다리 마능카 가뇨 수아기야 코레 마카 가뇨 파야 나이파데 흥따 아 다시 건 부두자두

나날리를 많이 가득 잼 서리 쿨하고 샤가 그러디 그 시간 아 나시카 무도자두 아 나시카 무도자두 다시고 보도 자도 바르래 속들에 바라팡 놓고 버 똥토양 가는 바세 똥을 다시고 다시고